우선 따라 이슬람 학교에 습관이 있고 또 도끼, 디봇도, 소시대 무바산부가 놓고시다도 관계라는 아라비아 문제의 고대시아 혼나도의 고대의 가대요 가구의 고개인을 볼수가 됩니다. 가대요 설치비와 가스테 무바산부의 이에다 자미 모스크후크 시세스의 휴일에 발견されました. またこの博物館に保管されているジャミラセムモスクの広大のムスタカーも含まれます。この博物館で見ることができるもう一つの興味深い点は木の板で作られた巨大なアルコーランです。木の板にはアルコーランの23ジュースの節が刻まれています。